나름 농어랑 함께 네 이런 하늘아버스비가 예 무시라마 자우스인가 입긴 데 따가다와노 야 오간다니가 봐 거보니 배나 배니까 다와노 메간니 코네만 갔다 오라니간니 네 동어람 본라이 워원데 빠간다 아 다우라니간니 네 동어람엔 남 스튜디오 바이리 기타라와 메카이 테라노 코노 남 다와노 메간니게 나 다우라니가 가나 거이 가노 농어람 아이가나 가노 코로와네 배 가노 남 다와노 메간니

완전 간네 똑바로나 매 이런데 듣보이다고 매 드벤막인 그 야카라고 이런 나라다인데 따와노가 이와 이쁜 시티는 와리기 때문에 스망카이 아이랑 이때라 낭 이때라 또 와나게 나 디메토리게니 가우링코니 본 오와 완남다 이어코나 망아 레이타리기 옹어람 야나 카포위 때문에 페니 명어 타푸니 본 로이 오와 디파간다 예요

0: 맨 남다판에 공오라메이 이번 시 아워리기 때문에 심한가야 보완와 아이가니까 우린 거래는 보완완 대다이리기나 배유 어고나고나 농오라 레이단 남 공오란 대다이리기 아래 번남 가리아나고 아래 가네 타우로이암 가리아나고 아래 이스코나 방간데 망아야기 가나 보완와 엥엔 난년 내래 이스코 망간데 메토 원하라 갔다 놓았다 나노가 와키
1: 아래 에가 보완

0: the new super plan. 아이오, 아리오, 나리키.
1: 아, 가니가 우리가 이거 하면 지 한국 the new super plan.
0: 야니 잉, 그럼 마이 요거 쇼는 다지 super plan. 약간 이제 나 이거 이거 니가 로고. 아이오 the plan, 아리오, 나리키. 아야 가니게 에워리키. 내가 보고난 내 super plan 씬 내가 보이 때라 아고 우리고 내가 보이 때기가 파이 타다. Te buina tanga te minisi on te te te ke te se mwes.
1: Ke, karike to wana point o noa te gigabyte hum data. O ni mefupo te minisi te te te ke te SMS. Nsi te nua te tara pona ina nun wapi mewa siawa.
0: Ayari, oria, sta, te wana, te wana, te wana te bok. O rinei te bengwari ke super plan ne ka yanako. O yei te gensua, ake kona kaira ke nako yei. Ipukin te bu roya ranga kawa ke yu. The new super plan.

맨담 따번에 공고라메 예요 아이폰 씨 님에 와리기 때문에 스맨가야 보라이 때와때 보이나 아 맨담 따번에 공고라메 메예 어 안데다예 용가야 기타 와라타이 겐 고난나 페라 부부시아리아 땅이라 긴가야랑 있나 바바키 아 이번에 안 가와이나 펜와키 간완데 우센테이 아야렌데 다예요 아야로코나 펜토키나 간완나라와니 카카키 보사요 타칸다니가 바 과산 쿠쿠레이 괜에코 꽝옹오라 맨남타파나 과레이시라 메예이나난데이가 보가요 스나 카메오랑 간는 답여코라 아우리네리네 이마인 아이야레이스고 메 데이탄 간완데이가 보가요 아나 모안테테레 데우센테이 부켄 간완데 타 보가요